0: 보는 거.
1: 자, 네.
0: 많이 보내 contact with the owner. Parking ticket issue. 다음 클리어.
1: 자, 뭐.